0: 놈이 이제 갔다 거지니까 여하로 갔다 맞지는 약을 맞지 않던 도와비인 낙 갈릭도 하고 마모 김에거리 시작해요. 도와비인 낙도 약다 갔다 맞다 자기 이마율다 이마가 약다 쓰기 다만나 도와비인 낙 꼭각수고 꼭두고세가 어디 유다이만나 다만나 쓰나 속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 약수도
1: Tema kapilugulu, tema lu, se kalutamna, kano, tokungalaglune, tema na.
0: Kapilugulu, tokosakatangi, ni makitokokati ilaimata, masia utiwalaglu, tagbuna, yako utiulu, kukakati yaglu, kakianitomong, kawiat yaglu, kuktuang, vitailu, ipisakatia patana, toglu, luka.